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6월 21일 일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을 중재하는 파키스탄이 21일 스위스에서 양국의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전투 종결을 향한 양해 각서에서는 60일간의 기한 내에 협상을 하고 최종 합의를 목표로 한다는 예정이었지만 19일 스위스 중부의 뷰르겐스토크에서 예정되어 있던 협의가 연기됐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중재국 파키스탄의 외무부는 양국 협상이 21일에 뷰르겐스토크에서 열린다고 일본 시간 20일 밤늦게 밝혔습니다. 펜스 미 부통령은 21일 오후 수도 워싱턴 근교의 앤드류스 기지에서 스위스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스위스에는 이미 위코프 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쿠슈너 씨가 도착해 협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측도 국영 매체가 일본 시간 21일 오전 5시 반쯤 이란 의회의 갈리바프 의장과 아라그치 외무장관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스위스에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에 앞서 이란 중앙사령부는 일본 시간 20일 오후 10시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종결시키는 양해각서의 약속을 미국이 위반하고 있다는 등이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레바논에서는 이란이 지원하는 이슬람교 시아파 조직과 이스라엘군 사이에서 전투가 계속돼 미국 정부 당국자는 19일 양측이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혔으나 그 후에도 공방이 계속됐었습니다. 한편 미국 중부사령부 대변인은 로이터통신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배하지 않고 있으며 선박 왕래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해 해협은 봉쇄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1: 폴란드는 우크라이나가 폴란드인의 학살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우크라이나 민족 조직의 명칭을 따 군부대를 명명한 것을 비판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수여한 최고 명예 훈장을 박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하순 제2차 세계대전 중 폴란드인의 학살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우크라이나 민족 조직의 명칭을 군 특수부대 이름으로 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폴란드의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19일 대통령부 홈페이지를 통해 상식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이해하기 어렵고 매우 실망스럽다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3년 전에 폴란드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수여한 최고 명예 훈장을 박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의 시비하 외무장관은 SNS를 통해 전략적인 실수이며 러시아를 이롭게 할 뿐이라며 폴란드의 대응에 반발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 침공이 시작된 이후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왔지만 향후 관계 악화가 우려됩니다. 또한 폴란드 북부에서는 오는 25일부터 우크라이나의 재건에 대해 논의하는 국제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이 회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0: 네덜란드 일정을 마친 천황 부처가 다음 방문국인 벨기에에 도착했습니다. 현지 시간 13일부터 네덜란드를 공식 방문한 천황 부처는 20일 오전 정부 전용기로 네덜란드를 출발해 약 1시간 후에 벨기에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악단의 연주가 끝난 후 비행기 트래블레

0: 어려운 천황부처를 왕위 계승순위 1위인 엘리자베트 공주 등이 의장대와 함께 환영했습니다. 엘리자베트 공주가 국빈을 접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천황부처는 엘리자베트 공주와 악수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탑승해 남부에 있는 왕실이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에르뇽 성으로 향했습니다. 황실과 벨기에 왕실에는 오랜 세월에 걸친 친밀한 교류가 있어 천황부처는 22일까지 성에 머무른 후 다음 날은 국빈으로서 브뤼셀 왕궁 앞에 있는 광장에서 환영식에 참석하는 동시에 밤에는 필립 국왕부처가 주최하는 만찬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천황은 24일 1차 세계대전에서 도서관이 파괴돼 일본의 지원을 받은 루벤 카톨릭 대학을 시찰합니다.
1: 캐나다에 거주 중인 히로시마 피폭자 솔로세츠코 씨가 오스트리아에서 강연하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핵무기 폐기 움직임이 확산되는 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올해 94세인 솔로세츠코 씨는 지금까지 반세기 이상에 걸쳐 핵무기 폐기를 호소하고 핵무기 금지 조약의 성립에도 힘을 쏟고 있는데 이달 중순부터 핵군축을 주도하는 나라 중 하나인 오스트리아의 각지에서 핵폐기를 호소하는 강연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18일 수도 빈에서 열린 강연에서는 참석한 학생과 시민 앞에서 13세 때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폭으로 많은 동급생을 잃은 체험 등 핵무기의 무서움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우 우려해야 할 국제정세에 직면하고 있다며 핵보유국 사이에서 계속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침공을 계기로 전 세계에서 핵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낸 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교훈은 인류가 핵무기 의존에서 조속히 탈피하는 것이라며 핵무기의 폐기를 거듭 호소했습니다. 강연을 들은 대학원생은 젊은이로서 행동에 옮겨야 한다며 스스로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설로 씨는 이 문제를 넓고 깊게 배운 뒤 얻은 지식을 행동으로 바꿔달라고 말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핵폐기를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확산되는 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0: 이달 23일 오키나와 전 81년이 되는 위령의 날을 앞두고 오키나와현 이토만시의 평화기념공원에 있는 전몰자 이름이 새겨진 평화의 초석에 정화의식이 열렸습니다. 이토만시에서는 오키나와전의 기억과 평화의 소중함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행사로서 오키나와전 등으로 사망한 24만 명을 넘는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진 평화의 초석, 정화의식을 매년 갖고 있습니다. 20일 아침 현지 어린이 등 140여 명이 오키나와전의 마지막 격전지 이토만시 마부니의 평화기념공원을 방문해 함께 묵념한 뒤 평화의 초석 정화의식을 가졌습니다. 참가자들은 전몰자를 위령하면서 이름이 새겨진 석판을 닦고 주변에 떨어진 낙엽을 주었습니다. 참가한 이토만시의 50대 여성은 더운 날씨에 정화의식을 갖고 있으나 전쟁 때는 더 덥고 괴로웠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오키나와 현내 외에도 많은 사람이 희생돼 올해는 오키나와 현 이외 지역 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곳부터 닦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 남미 콜롬비아에서 21일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가 실시됩니다. 콜롬비아 대통령 선거는 5월 말에 실시된 1차 투표에서 우파인 아벨라르도 데라 에스프리에야 변호사와 좌파인 이반 세페다 상원 의원이 상위에 올라 이두 명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가 21일 실시됩니다. 콜롬비아는 코카인의 원료가 되는 코카의 주요 생산지가 되고 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마약, 치안 대책과 경제 격차 시정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가 주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우파인 델라 에스프리에야 후보는 미국 트럼프 정권과의 연대 강화를 내걸고 마약 밀매에도 관여하는 무장 조직을 철저히 공격하는 강경책으로 치안을 회복시키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한편 좌파인 세페다 후보는 현직인 페트로 대통령이 추진해온 무장 조직과의 대화 노선을 계승할 방침으로 페트로 대통령에게 제재를 부과해온 트럼프 정권과는 거리를 둘 것으로 보입니다. 남미에서는 최근 몇 년간 아르헨티나, 칠레, 볼리비아에서 좌파 정권에서 친미 우파나 중도 정권으로 교체되고 있어 이번 선거의 결과에 따라 미국의 영향력이 더욱 늘어날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에는 이춘경, 곽선영이었습니다. NH.

0: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는 취재를 하러 나가노현에 있는 원숭이가 들어가는 걸로 유명한 온천에 와 있습니다. 사진을 찍고 있는 미아에게 일본인 부부가 말을 걸어왔어요.
1: 그럼 제16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쌀이가 이빠이
3: たくさん 사진을 찍고 있는 거네.
2: 하이. 여기는 해외에서도 유명한 온천입니다.
4: 헤, そうなんだ. 쌀이가 온천에 들어가는 건 珍しいからね.
2: 쌀의 아가짱. 귀여워.
1: 내용을 확인할까요?
0: 미아가 감격하며 말합니다.
2: 쌀이가 이빠이.
1: 와, 원숭이가 많다.
0: 미아가 열중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관광객 부부의 부인이 말을 걸어왔어요.
3: 닥산 사진을 찍고 있는네.
1: 사진을 많이 찍네요.
0: 미아가 대답합니다.
2: 하이.
1: 네.
2: 거기와 해외에서도 유명한 온천です.
1: 여기는 해외에서도 유명한 온천이에요.
0: 관광객 부부의 남편이 말합니다.
4: 헤, そうなんだ.
1: 어, 그렇구나.
4: 쌀이가 온천에 들어가는 건 珍しいからね.
1: 원숭이가 온천에 들어가는 건 드무니까.
0: 미아가 뭔가 발견했습니다.
2: 쌀의 아가짱.
1: 아, 아기 원숭이.
2: 가와이.
1: 귀엽다.
0: 원숭이가 온천에 들어가 있는 모습 정말 귀엽죠?
1: 네. 그런데 여행지에서 만나는 일본 사람들이 보통 하는 말은 조금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자기가 쓸 수 있는 단어를 늘리면 좋을 거예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아, 쌀이가 이빠이.
3: 닥산 사진을 찍고 있는네.
2: 하이. 여기는 해외에서도 유명한 온천입니다.
4: 헤, そうなんだ. 쌀이가 온천에 들어가는 건 珍しいからね.
2: 쌀의 아가짱. 귀여워.
1: 오늘의 중요 표현은 유명한 온천이에요.
2: 유명한 온천です.
1: 이걸 배우면 장소나 사물에 대해 설명하거나 소감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유명한은
1: 유명한이라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5: 온센은
1: 온천이죠.
5: 데스를
1: 붙이면 정중한 느낌의 문장이 됩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형용사의 사용법입니다. 제12과에서는 귀엽다,
5: 가와이처럼
1: 이로 끝나는 이 형용사를 배웠는데요. 일본어에는 또 하나 다른 종류의 형용사가 있습니다. 유명한,
5: 유메나처럼
1: 명사를 수식할 때 어미가 나가 되는 나 형용사입니다.
0: 나 형용사도 이 형용사처럼 명사 앞에 그대로 붙여서 수식할 수 있나요?
1: 네.
5: 유명한 온천.
1: 유명한 온천이 됩니다. 나 형용사는 문장 끝에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나를 빼고 です를 붙입니다.
5: 유명한은 유명です.
1: 유명해요가 되죠.
0: 네,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유명한 온천です.
0: 잘 따라하셨어요?
1: 그럼 소감을 전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元気な 猿ですね.
7: 本当, 元気ですね.
1: 뜻을 확인할까요?
6: 元気な 猿ですね.
0: 활기찬 원숭이네요.
5: 元気な
1: 는 활기찬이라는 뜻의 나 형용사입니다.
5: 사르는
1: 원숭이이죠. 문장 맨 끝에는 듣는 상대방에게 공감을 구하는 네가 붙어 있습니다.